속에 빗바람 속에 땅자기 꿋꿋이 자라 어두 초록 새싹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게 설령 흔들기 힘든 일이라도 자신을 믿어 울리고 일어나 자신을 봐봐 어느새 큰